0: 당신이 행렬적 산지가 있습니다.
1: 아주 지렁다. 전진 처동!
2: 전진 처동! 전진 처동! 전진 처동!
1: 낙서!
0: 아또 순천을 죽고 쓸데없이 쫓았다.
3: 알았음. 이걸 되게 귀여워.
0: 자! 큰배!
1: 어쨌든 와이!
3: 저 어떻게 그러지? 야가 단독급이래?
4: 삐탈년이 땄음 빛을!
1: 아 진짜!

0: 같은 대상을 둔 을자루강 흡지들기때 실긴살 뒷동
1: 你父还让郭靖来练兵场，是打算让他带兵吗？
2: 郭靖，替丹尼哈尔就是招惹起朱建国，喊他前来喊丹尼哈尔耍了三个圈。郭靖跟白登杰的苦心斗争，今天丹尼头上也没白登的，土他路的。就这个钱，你哈个是，阿达是郭靖的不得了。
3: 郭靖，俺我的忙给怎么接给带来这个事了？别打，等我死了带这个的，俺哪个可以给谁？别打死那张根大肉的，活不好就活得去。还有他大人不是都活死他的？俺我求你老弟也打，没个二哥。
1: 我大哥二哥就向郭靖在傅寒面前当成笑话出丑。哎，不然你问问郭靖，他从中原来有没有带些兵书什么的？嗯，如果有，就照着练练。中原的兵书？嗯，他们哪有什么骑兵战术？嗯，你先问问，有的话，肯定对他有帮助。
2: 이희한다. 슈트 탈라트헌 함흰 두그 사르크 비시바이그. 비드히드히딘 이희 툴란드 알튼 오스인 함갈 디치 에브디치 다구이. 하린 오라 아락스 디치 알튼 오스로 대르울 야드울. 비송울 씨 한다. 일치 읽었음.

0: 我的天！
1: 격사이다. 여기 그가 격사이다. 격사이다. 격사. 격사이다. 격사이다.
2: 送亲朋，一口就解腻。
3: 山楂树下多吃不怕。
4: 国民健康饮品山楂树下提示您，稍后继续收看。
5: When sky turns gold，
6: 到高峰时间到，请各位乘客先
2: 来块德芙，
6: 礼貌乘车。
2: 德芙，纵享丝滑，随心而悦。好礼就送
3: 山楂树下。
2: 送长辈，送亲朋，一口就解腻。山楂树下多吃不怕。
7: 晒出好表现，晒出好大儿，晒出好厨艺，酱香纯正，咸淡适中，冬菇黄豆酱，晒出来的幸福感。
8: 享受多彩人生，祝您寿比山高。天津绿生制药，
9: 排毒养颜胶囊，排出毒素，健康美丽，盘龙云海。
10: 家庭肠胃药，关爱全民健康。
11: 羊羊羊，娇气用洛夫止痒，
12: 止痒七脚气，喷洛夫真舒服。

0: 나왔었다.
1: 전화 뛰었다.
2: 기타 다리. 아니 기타 다리. 기타 다리. 아니 뭐?
3: 立刻用空对地导弹炸毁大桥。明白。莱姆一号准备空对地导弹。导弹不会引爆核弹吧？
4: 不会，不会引爆核弹。
3: 发射。